주안을 그랬다 것도 아끼네이 주야이르가 주야이라로 주야이르도 주야이고 하옥가로고테포 가로고테야 Tekorerorero ite wa naga naga bua taka taka bua fio fio ka nuku te mana waka uragi te mana waka takoto te hau o tu.

0: 하노 하나만 대토끼
1: 한유
0: 후예
1: 자유.
2: 겨울아, my name is Mohi, and you're listening to Tautoko FM.